0: 아니수와 더럼 오이나 달림 땀박 마이움다기 세령 아마 라우비라시
1: 아이기 세령 바로네 징도 상반나라바 아티야기 사이진다 땀나 우리바 바로네 징도네 북닝 후르바 마호사기 싱야오네 루파 마추네 레이팅 라바 레이칠기 석탐니 강엄 드라바 타모이기 닝싱 푸라니 왕라바 싱기 양겨울람비다 모모 녹나 레헤위 파멜 싱나 시다이다 Tautu nungi kudi kaya mayukna Lainagum tuat labi tanau rabi maithongna Awa maisa khangki bani singmaida Jingdol thakta yauraga haraona Tilliba miyamna nasho moiduna Siang lawa thamoy anina muktigum Siba maha